0: 예, 뭐 화해네.
1: 그럼
0: 왜 왕?
1: 아이, 하만 강 스코치 하와람 쇠.
0: 예, 그래서가 게 세암바 갈 하게 하고 리메디스 미게 아츠보 가가 네티 하. 에헤. 예. 아이 문다데 리게 리메디스 모메디 와 라디오 소투 생활자지. 저러가 셀렌톨로기레 네티 살레슬레기 데본단 가디 파탈라츠 스코펜사 디포판 FC AKA 이바노이. Nete e teng gore hana bale ha hona le ditaba tse papadi ena na ya Kaizer Chiefs le di Fofane FC ka tla nna go di bona ka mogao ha kampa ga feta yena fela ya hore re ke re